0: Movimiento Ciudadano.
1: Porque pone el ambiente en la obra.
2: RTG 97.7 FM.
3: Experiencia radiofónica total.
4: Trying to let you know,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 Hey! I must let you know, 사인을 보내, 시그널 보내.
5: 사인을 보내,
4: 시그널 보내.
5: 사인을 보내,
4: 시그널 보내.
5: 사인을 보내,
4: 시그널 보내.